냐미야드시고냐미바이토니웨이아저트리에크리스토프나에리세에디에메비아오비아코비아노오빠제리니너온수부도냐미소